0: 아노 하나만 대토끼
1: 한유
0: 부예
1: 자이지유.
2: 그러 my name is Mohi and you're listening to Tautoko FM.